0: So even 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of today and tomorrow, I still have a dream. It is a dream deeply rooted in the American dream.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1: 시작과 끝이 함께 만들어지고 그 과정 중에 생성되는 또 다른 것 또한 이미 세상의 실 속에 짜여져 있으니 미래란 그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상을 향해 분투하는 나를 믿고 자신 있게 그리고 설렘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2: 주권스 뮤직 I wish this COVID and this pandemic to be over and for us to go back to our lives again as it was. To not be scared of people around us. To not be scared to hug other people. To not be scared to talk to other people without masks. I just want my old life back.
3: auch die schönste Zukunft hat irgendwann ein Ende.
4: "그는 죽음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한 것은 지나간 과거였다. 미래는 미래 스스로 저절로 해결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것에 대해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다. 한 인간의 믿음과 가치의 척도에 있어 일어나는 그 변화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할수록 그에게 인간의 삶은 자아의 경험, 말하자면 자아 그 자체가 아니라 자아가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확신은 그의 종교적인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한 인간 존재로서 그에게 다가온 새로운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자신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이든 간에 그가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졌음을 알았다. 그가 인생에서 만난 실수들, 중도에 일어난 사고들, 예를 들면 주교직을 맡은 새 교고를 찾아 처음 뉴멕시코로 가던 중 갤버스턴 항구에서 난파한 일이나 마차에서 떨어져 다친 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0: 도 찍어 왔어요.
1: 어제 며칠 전에 그 마침 이 주제로 상담 칭칭 비슷한 것들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아주 명확하게 장래에 여성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2: 그래서
1: 그분은 이제 생각을 끄집어내 주셨긴 한데 원래도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것이고 그게 더 굳어진 거죠. 그래서 새삼스럽게 좀 반가운 발견이었다. 나는 저의 미래에 대한 것이고 짧은 단상을 어떤 것이고 그게 맞습니다.
2: 그게 더
1: 굳어진 거죠. 그래서 새삼스럽게 좀 진 거죠. 새삼스럽게 좀 반가운 발견이었다라는 저의 미래에 대한 짧은 단상을
3: Ich wünsche mir, dass in Zukunft keine Autos in der Umwelt so zu werden.